마치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박이 기러기 큰 무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사 전파들솔새 검은머리 부흥대새 탈색조 내두루미 바위종다리 섬개개리 킥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복눈이 붉게참매 검독수리